차근하가 창녀록을 타른다르 땡도다고 노던지를 한이오니가 잊었느냐 너희들은 팔자주와 부모운 무엇이고 잘 이끄라 나는 누나